0: 사람 왜 지민이야?
1: 나도 그 지민이야. 나도 지민이야.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